0: 너는 watching girl.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
1: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홍조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갈 길만